꼬인간 와야 꼬초나 그루 시크로마딱 무치찻 솔마딱 무치찻 남파잉 단토로 눈불 행아우얏 koyongopo kageting penggali sang resi sawunya preso kang wayah ketelangsuh wontening pengerantunan.